많이 굴다오 고라크 눈만 막 간질 love 이기를 때치까시 에나멜을 시선이 비비틀 때 I don't sense I'm in tyranny I don't need 알아다는 눈 사이버니 I don't need 왜 저도 스타일을 니와 만나면